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강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기생충과 세균이 가득하고, 어떤 더러운 강도 망원경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과 상황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망원경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나의 현재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소서. 나를 바라볼 때 현미경을 들이대며 반성하게 하시고, 남을 바라볼 때 망원경을 들이대며 아름다움을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하정 아름다운 눈으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탐님, 그쵸? 현미경 아니죠? 망원경, 예, 망원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풍경, 예, 뷰 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때로는 흐린 눈으로. 예. 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는 또 좀 엄격하게, 예, 봐야겠죠. 곰곰이님께서 올해 목표한 성경 읽기를 완주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6년도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 와닿는 말씀이 진짜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저 솔직히 에이그 그냥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는데 정말 가을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싶달까? 괄호 열고, 저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괄호 닫고라고. 여기, 알겠습니다. 제가 믿어드릴게요. 예. 인정. 예. 흔히 우리가 뭐에 꽂혔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꽂히면. 예. 그것만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 이제 말씀에 딱 꽂히셨어요. 그죠? 정말 뭐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예,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즐거움. 아, 너무 좋네요. 어느 구절을 읽고 계실까요? 어느 말씀을? 구약, 신약 중에서. 예. 그래요.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아, 이건 조금 애매한데 모르겠는데 싶은 부분은 또 저희 CBS의 성서학당 통해서, 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한 그 말씀, 강해. 또 수업 형식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궁금증도 성서학당 통해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곰곰이님께 이 곡 띄울게요. 송지혜, 송종섭이 함께한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만나월십, 오주여 나의 마음이,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해피맘님, 훈디 오늘 동아리 활동으로 더 숲 초소 책방 가요. 늦깎이 공부로 많이 힘든데 머리 식힐 겸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대가 돼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야,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예. 인왕산 자락이 있구나.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뷰. 쾌적한 공기가 매력적. 아, 요런 또 후기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책도 보고 또 여기 카페니까 빵도 좀 먹으면서 커피 한 잔. 아, 그러네요. 머리도 좀 식힐 겸 사진도 찍고 예, 환기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셔요. 피맘님. 우리 미라클탑님은 훈디 오늘 첫째 딸이 체대 입시 실기시험 봅니다. 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실기시험이면은. 그쵸. 또 지켜보는 가족도 많이 떨리죠. 긴장되고. 근데 어떤 적당한 긴장감은 그 각성 능력이 또 있잖아요. 능력을 각성도 시켜주니까. 아까 우리 400m 계주팀 동메달 땄는데 한국 신기록도 세웠다고. 한 애청자분이 사연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적당한 긴장감은 능력을 또 이렇게 각성시켜줍니다. 오늘 그 우리 첫째 따님 본인이 연습하면서 세운 기록이 있을 텐데 예, 그걸 뛰어넘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각설탕님도 와주셨고, 아, 고맙습니다. 각설탕님. 예. 저희 아내 뭐 괜찮아요. 예.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 이 뭐냐면, 그 지난 추석 연휴 때 처가에 내려갔다가 그 개 물렸어요. 아내가. 예. 그래서 좀 깊게 이빨이 들어간 곳도 있어서 지금 뭐 치료받고, 상처가 조금 깊으면 꿰매야 된다고 의사쌤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 다행히 뭐 후유증이나 뭐 광견병 뭐 증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탕님.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유은성의 결국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는 또한 산림청 직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쉼을 선물하는지도 알았다. 건기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밤낮 없는 그들 입장이 돼보니 가족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인간의 비참함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풍습으로 생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습에서 거룩한 역지사지의 원형을 발견한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3S를 감내했다. 불때는 문화로 온방 가득 차오르는 매캐한 연기, 스모크, 그리고 매주 띄우는 냄새, 스멜, 또 온 동네 개들이 달려나와 위협하는 소리와 밤새 굿하는 소리, 사운드. 3S를 감내한 그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맞았다. 선교사들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고맙다.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가 쭉 이어지는 접속곡입니다. 예.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고 오늘 샬롬 생각은 오정호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역지사지의 긍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참 신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을 체험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여러 감정들도 느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또 지시는 그런 역지사지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아, 문성이 형님 가시는군요. 굉장히 뭐, 그 집회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예, 멋진 형님이시고, 그리고 뇌종양으로 또 투병하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관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겸손히, 예, 그 하나님 마음 잘 또 전해줄 겁니다. 또 멋진 찬양 불러줄 거고, 예, 잘 다녀오세요. 6166번님도 와주셨습니다. 야근하고 나와서 차 시동 거는데 아, 정우님의 목소리가 가을처럼 뭐랄까 아늑하게 느껴진달까 그런 아침이네요.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듣는 찬양 참 좋습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또 첫 출첵 사연 남기신 우리 6166번님 애쓰셨습니다. 야근하시느라. 크룩스의 이 곡 들을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호연 피처링 김시원 내게로 오라였고요.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첫 사연 남기신 우리 6166번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 저녁에 출근하려면 에너지 충전 필요한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으면 에너지가 업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청하신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일을 거들어주는 손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원래라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오늘은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돕는 손길이 있어 가능했음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돕는 손길을 찾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폴라리스님 오셨고요. 고풍상홍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어떤 뜻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봐. 홍희석이 부릅니다.

홍의석 하늘을 봐 오은이 부른 작은 손의 기도까지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님 가을옷 정리 중이시군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아,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 일이 커지더라고요. 아타카님이 신청하신 이수철님의 보이스가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나라는 곡이고요.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브트 메리와 김대환이 함께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이수철이 부른 나라는 곡 두 곡 들었습니다. 표고님께서 캐스팅 크라운스의 Praise You in This Storm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곡에 대한 해석, 예, 잠깐 곁들일게요.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개입해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릴 때 빗속에서 겨우 들리는 주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자비가 내리기에 나는 손을 들고 주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눈물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음은 찢기지만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Praise you in this storm. 캐스팅 크라운스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가끔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살짝 돼서 오늘은 해석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예, 들려드렸어요. 무지개님께서 오늘도 찬양으로 힘찬 발걸음이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주홍님께서 나를 덮는 은혜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이님 오셨어요. 해석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사랑꾼님도 오늘의 이 분위기, 환경, 하늘, 주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천고마비 맞습니다. 7363번님도 오셨는데요. 몇 개월의 백수 생활을 마치고 어제 출근했던 아들이 집에 와서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냐고 한 달만 해보라고 해도 결국 오늘 가지 않았어요.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될것 같다 꾹 참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 잘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느끼셨을 답답함, 안타까움, 네, 공감합니다. 또 그럼에도 아드님도 고민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 또한 이해가 됩니다. 쉬다가 일했으니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달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이든 비록 부모의 마음으로는 흡족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7363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곡 전해드려요. 김형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길 바라면서 김영미 유계뱃의 노래 함께 들었고요. 성미님이 울산은 지금 비가 내린다고. 오, 진짜요? 와, 이 하늘과 이 햇살을 느끼고 있는 저로서는 아, 그곳에 비가 내리는구나.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조수아님, 오랫동안 고민하던 자궁 적출 수술 받기로 하고 30일에, 30일이면 내일이네요. CT 촬영이 있는데 모든 검사와 앞으로의 수술 일정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 우리 당양로 가족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 있는 곡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우루루 워십 앨범에 있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들려드렸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름드리 엘렌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리빈님께서 귀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삶,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신청하셨는데요. 이실라와 서현실이 부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종이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을 대신해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입으신 구원의 옷으로 난장한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소서.

길가 은행나무 잎 색깔도 노랗게 변해갑니다. 저의 애창곡 내 주를 가까이 신청합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오늘은 박승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제 본 상사화예요. 3665번님. 저는 처음 이 꽃을 봤는데 너무 신비롭고 화려하고 예뻤어요. 꽃무릇도 예뻤을 텐데 늦어서 많이 진 모습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가야겠어요. 여름에 연분홍은 상사화고 초가을에 붉은 꽃은 꽃무릇이라고 하던데 이 꽃과 잎을 함께 보기 어려운 게 상사화와 꽃무릇의 뭐랄까 특징이랄까? 근데 두 꽃을 딱 놓고 보면 진달래 철쭉처럼 그렇게 구별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꽃말이 신청하셔서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예, 나무엔의 쉼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CCN 캠프와 노래가 연속으로 같아요. 지금 이 순간님, 그래요? 꽃말이 꽃들도요? 아니면 꽃들도 쉼이요? 원래는 꽃말이 쉼을 연결해 놨는데 마침 수아사랑 윤하님께서 꽃들도 신청하셔서 와 이거 이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말이 그리고 꽃들도 지이워십과 한지호가 함께한 곡 들려드렸고요. 공주마마님의 신청곡 쉼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얀순수거원님께서 일을 시작한 후로 이 시간대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서운했는데 여유있게 방송을 또 들으니까 좋고요. 병원을 가야 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하얀순수거님. 아,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드네. 반가웠습니다.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이대규입니다.

양들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분, 푸른 초자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서 자극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눈물 흘릴 때 다른 일과 비교하고 모함을 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이 불렀고요. 유효림의 목소리로 날 일으키시는 주 함께했습니다. 다들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날씨가 좋아서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0: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인 존슨 오트만 2세 목사입니다. 오트만 목사는 미국 뉴저지주 매드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되던 해 감리교 감독파의 한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찬송가 92장 외에도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나의 친구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흉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남모르는 비밀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친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의 친구십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올해 7월까지 태어난 아기가요 17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7년 만에요 가장 많은 숫자라는데요. 와, CBS가 진짜 큰일 했죠. 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첫 울음이고 한 가정이 다시 미래를 믿어보기로 한 마음이죠. 출생아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돌보는 마음이죠. 태어난 아이들이 축복 속에 자라고 부모들이 외롭지 않도록 응원하는 사회. 오늘 우리도 그 희망의 편에 서면 좋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자녀들 많이 낳읍시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길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예. 잘하는 거 주님 안에 태어난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 나도 애 낳고 싶어 믿음의 가정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많이요. 네. 원성남님 오늘도 근무시고 단골식당에 오셨네요. 오늘은 메뉴는 뭘까요? 블루딱딱우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1등으로 오신 우리 들장미 소녀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땐 진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5초기도 지금 이래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마라나타님이요. 야, 조카가 임신 9주라 내년에 이제 할아버지 그러시네요. 조카 뭐 할아버지죠. 예, 예. 조카 손주죠. 조카 손주 이렇게 되나요? 아, 우리나라는 이 표현하기가 조카 손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마라나타님이 건강하셔야 또 손주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리비님, 단장님 스스로 쑥스러운 건가요? 할아버지 되고픈 1인입니다 하셨는데 할아버지 돼야죠. 되고픈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손주들이 있는 게. 그래서 친한 절친인데도 손녀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네. 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떻든 참. 그런데 지난 먼저 또 사장님께서 그 출산 장려 운동을 돌봄, 출산 돌봄 그 열심히 하셔서 CBS가 또 이렇게 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또 지금 나희영 사장님 정말 온 교회 다니며 정말 정말 CBS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진심으로 알려주고 계셔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도 예, 진심으로 CBS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사람들은 거짓 뉴스에 너무 빨리 속고 또 속아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거짓 뉴스가 영상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선 너무너무 진짜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리더들과 그런 단체와 예, 그런 예, 정말 방송국이라 하는 곳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CBS 예, 함께해 주시고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의 메뉴는요. 이름만 들어도 영양이 팍팍 느껴지는 버섯 굴 돌솥밥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먼저 표고버섯 준비해 주세요. 팽이버섯도 그리고 노루 궁뎅이버섯도 준비해 주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자, 그리고 잘 우려놓은 물로 밥물을 잡고요. 기름기가 차는 찰진 그 흑미, 네, 흑미에다가 밤, 대추, 단호박을 모두 돌솥에 넣고 끓입니다. 거기다 그냥 바다의 보양식이죠. 굴굴굴굴굴 굴을 소금물에 씻어서 충분히 넣으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넣으세요. 네, 아끼지 마세요. 우리나라 같이 굴이 싼 나라가 없어요. 없어 없어. 많이 넣어. 자, 밥이 다 됐을 때 이제 와, 뚜껑을 딱 열면요, 확 풍겨져 나온 고소하고 향긋한 그 냄이요. 크, 진짜 반찬 하나도 없이 정말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죠. 응? 게다가 맨 끝에 먹는 그 뜨끈한 누룽지, 이 맛이 일품인데. 어우, 다 됐네, 다 됐어. 어, 냄새가 뚜껑 그 열고 나오네, 나와. 뚜껑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주세요. 숨에. 야, 이거 이제 잘 줘야 돼, 잘 줘. 뒤지 마세요. 오, 뭐야? 양념간장 준비한 거죠? 간장 얘기 안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건강이 왕냥. 뜨끈한 고소한 버섯 굴 돌솥밥보다 몇 배는 더 맛있는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든 집이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픔이 있지만 장차 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일 겁니다.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세상

왜 그래야만 할까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적 욕심, 성공,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남아 내 가슴을 뒤흔들고 있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주님과 만난 시간 심플리 4.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요한의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인데 벌써 노래가 나갔고 김요한 찾아봤더니 없네요. 네, 두리뭉실님. 범사의 감사님이 나무주연상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기분 좋은데요. 네, 범사의 감사님 감사합니다. 은하수 구슬롱님도 실감난다고. 실감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감난다니까 좋습니다. 순이님은 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고. 진짜 맛있을 것 같죠. 네. 날씨가 축복이다고 세인트홍님. 진짜예요. 우리나라는 날씨 축복이에요. 특히 가을 날씨. 최고예요. 최고. 진짜 최고. 봄보로봄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제가 오랜만에 본 건가요? 오랜만에 본 게 더 맞을 겁니다. 천밀밀님들, 영도다리님은 요즘 진짜 열심히 오시고, 고풍상흥님, 박혜진님, 예수님은 항상 와 계셔서 참 힘이 됩니다. 네. 축복과 은혜의 나다님들도, 홍례님, 항상 와 계시죠. 만수리님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너는 꽃이야 신청하셨는데 제가 6166번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복의 길로 간다. 복길이로 불러주세요 하시면서 아이디어 복길이요. 네, 좋은데요. 알람을 해놓으니 너무 좋네요. 알아서 제 시간에 사평로가 열리니까 어제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너는 꽃이야 이거네. 죄송해요. 이상하게 불러서. 네. 흥부마누라님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출첵이란 말이 참 기분 좋네요. 좋네요. 자, 김문희의 감사하단 말밖에를 신영균 권사님 신청하셨어요. 준비해놨고요.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네. 늦은 거 없는 거 아시죠? 네. 2시간 안에 들어오면 지각이 없어요. 주님도 늦은 거 없단다 와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 닮은 사평로 같은데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반주자님 출석표를 안 찍어서 그렇지 매일 옵니다. 이러면서 스리슬쩍 출석. 아,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스리슬쩍 좀 들어오세요.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아, 이분들이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부 끝나기 전에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9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어서 이제 식사 다 하시지 않았나요? 식사 40분 넘어 먹나요? 하긴 뭐 식당 가서. 식사는 솔직히 한 15분이면, 10분이면 먹지 않아요? 들어와, 들어와. 샵 7957 모바일 문자. 만나루의 뭐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두리뭉실님이 몸이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거는 운동하셔야 돼요. 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잠이 오자는 게 아니라 몸에 이 기관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덜 피곤한데 운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운동 한 며칠 하고 나서 더 피곤해. 당연히요. 더 피곤하죠. 운동을 안 뜬 사람은 더 피곤해요. 한 달은 두 달은 지나야 그다음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 시간 일주일 해놓고 더 피곤한데 운동하면 이거는 진짜 예.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네. 두 달만 버티시고 하시면 이제 자리 잡습니다. 조영은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평안했습니다. 영은님은요. 아이고 반갑네요. 주님만 사랑님 오늘 힘들지만 하여 전도하고 출근하. 야 전도하고 출근하셨어. 오늘 또 저녁에 큐티 모임이 있고. 야, 참 열심히 사시네요. 주님만 사랑님. 리빈님 점점 분별력의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는 네, 분별력의 시대예요. 정말입니다. 네, 우리 좋은 분별력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 플랜 너는 꽃이야. 꽃엔 뭐가 오죠? 그 다음엔 계속 포스의 나비. 웃음이 이상해요. 네.

네, 나비 꽃은 나비가 날아들죠. 좋다. 멋진 아들맘님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라고. 와, 좋습니다. 아들맘

양재원님도 저처럼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덕분에 글 한번 남기네요. 네, 조용히 들으시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조용히 하지 마시고요. 가끔 들어오십시오. 리니 아빠님 참 반갑습니다. 네, 꽃마리님도 꽃마리 찬양도 있는데 그죠? 네. 시민설님이 죽 먹느라 오늘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안 먹어서 짬 내서 찬양 듣고 있어요. 건강검진 점심 보통 저녁부터 안 먹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죽도 요새 뭐 다양하니까 네, 맛있게 드십시오. 땅꼬마님 스리슬쩍 오셨어. 전문용어 야 이거 저 오래전 전문용어인데 스리슬쩍. 네, 리리맘님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라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참 좋습니다. 점심 먹고 일하기 전에 억지로 잠깐 걷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걸어야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습관 좋은데요. 은자매맘님이 일하는데 조용히 틀어놨는데 학교 아이들 중 한 명이 드루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학생 중에요? 하길래 가방 안에 사탕 하나 줬더니 아이가 할렐루야 하며 가네요. 집에서 들었을까? 엄마나 아빠 중에? 드루아 목사님. 이거 좋은데요? 저 드루아 목사, 최 목사, 최 씨 가문의 인형 목사. 네, 이렇게 되나요? 근데 전 단장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6명이 모자르는 100명인데 100명도 안 되고 2부로 넘어가려니까 2부로 말이 안 나오네. 네. 양배추님 맞아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좀 시끄럽게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디사이플스의 전 이 찬양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어서 들어와 들어와.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0: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집회를 많이 많이 다니면서 교회 팻말 올해 폐어 이런 거 보면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해 삶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다짐을 100번 한들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걸 성경을 통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혼내주셔서 다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하나 빼고 불편해도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네 손이 네 발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좋은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사람 수만 명이 울며 불며 내 설교에 감동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자인 걸, 나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네, 김도연의 예수 나의 힘 마지막 목소리 최춘선 할아버지. 네, 네. 한때 인간극장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헬스 여신님 퇴근하고 왔는데 아직 단장에 계시나요? 아, 2시까지는 제가 늘 있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네. 권명진님, 우리 뭐, 이, 조이프의 초창기 멤버, 늘 듣고 계시는군요. 예성이 너무 보고 싶은데 한번 데리고 오세요. 예성이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아닐까요? 대학생쯤 됐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도 50세부터는 덜 까불고 조신하게 살려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늘 밝고 재치 있는 남편분도 너무 보고 싶고 한번 같이 나들이 겸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성이가 몇 살인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보고 싶다고, 단장이 보고 싶다고 좀. 불꽃남자님, 보탬이 되려나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연이 딱 100번째 들어오신 남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완전 보탬이 됐죠. 일부 끝말미에 럭키님, 사회복지사 직원이 추석 때 만든 만두 갖고 와서 그걸로 점심을, 야, 만두국 맛있죠. 후춧가루 팍팍 넣어요 전요. 시골 본가에 아빠랑 있어요. 아빠 실내 자전거 천천히 타시고 아빠는 교회는 다니신 적이 없지만 요즘엔 기도하면 아멘 하세요. 그럼 뭐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 예, 홍해다방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아버님 건강하실 기도하겠습니다. 또리맘님이 감기 걸리셨나 봐요. 최효사님도 아이고 감기 예방주사 맞고 왔군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기 환자 많은가 봐요. 제키리님 오셨어요. 식사하며 방송 들을게요. 제키리님이 운행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운전 기사 식당. 아,

진짜 기사식당 예술이에요. 그 옛날에 외국인들이 뭐 맛있는 집 해가지고 기사식당 찾아간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아, 기사식당 진짜 뭐 대단하죠. 맛있는 집들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하다샤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수영하고 장 봐서 들어왔어요. 내일 부모님 뵈러 가려고요. 음식 장만해서 또 정말 효녀야 효녀. 아 참.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 알려주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눈 빠지고 목 늘어나고 예, 진짜 긴이 되겠네 그러면. 자 여러분 달려오셔서 함께 예, 함께 해주세요. 라엘 오랜만에. 요즘 뭐 이렇게 CF의 목소리도 하고요. 노래 연습도 진짜 열심히 산 라엘이에요. 네, 저는 SNS도 가끔 저한테 뜨니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유명한 CF의 그 영상 나오면 목소리는 라엘이 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뭐 보이스 코리아에도 나왔었고 하죠. 네, 라엘 God is able 그다음 프라이드 밴드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다 영어로 한번 두 곡 예, 제목이

네, 본 대로, 예, 들은 대로 살지 마. 마음에 오는 대로 살지 말고. 요즘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또 CBS를 공격하는 이상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목사라도 안 부르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CBS의 정관에 기독교란 말이 없대요. 그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SNS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관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냥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이게 모든 교단이 뭐 다른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방송은 다 개인의 방송이고요. 여기는 모든 교단이 다 이사 11개 교단에서 이사진을 파송해서 기독교 그냥 한국 기독교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후원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기독교란 말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정관에 있는데. 네.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기자들이. 그러면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서 보고 이 얘기를 했더니 AI한테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한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뭐 CBS TV에 나오는 누가 뭐 자유 교수님인데 너무 훌륭한 분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자유 신학 뭐 이런 쪽을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지가 이단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나오니까 여기는 CBS는 문제가 있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물타기하면서 끝까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후진 사람이거든요. 후진. 나쁜 거 표현 떠나서 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박수치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영상에 반응하는 건 요즘 시대가요.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흥분시키고 자기 신념과 뭔가 맞아떨어지면 그다음에 성경에 맞는지 이게 올바른 거지 상식적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리비님이 분별의 시대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 흥분하기 전에 밥 먹는 얘기나 해봅시다. 영도다리님 기사식당 돼지 두루치기 쌈추 영도다리님이 그동안 사연 올린 것 중에 제일 좋은 사연. 제가 제 전국에 한 150군데 맛집을 제가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진짜 안 알려줘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주에 가면 서귀포에 가시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기사식당 같아요. 하얀 접시 넓은 데다가 갖다 먹는데 그 맛이 서귀포 가셔서 꼭 여행 가시면 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뷔페. 미래 뷔페인데 이거는 완전히 저기만 알아요. 예. 그 제주도 사람 서귀포 사람만 아는 곳인데 이거 소문 내진 마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수육 최고의 집이에요. 뭐 다른 데 필요 없어요. 튀김 최고입니다. 닭튀김. 아니 얘기하다가 이제 막 먹는 얘기로 넘어갔어요. 제키리님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죽게 신청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야공DB 혹시 신천지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유명 베테랑 영화 봤더니 그 조폭에서 아예 경찰에서 조폭으로 집어넣어놓고 또 조폭 출신의 애가 예 그 다음에 조폭 그 미국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 누구예요? 그 그래가지고 조폭 아들인데 아예 경찰로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그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파견받은 거 아니야 진짜 고신으로 신학 마치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간도도 그러지 예 네, 맞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거기에 박수치고 아 모이고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토담님은 보은에 계시나 봐요. 와, 보은에도 맛집이 많대네요. 보은 또 가서 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어때?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버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순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나니?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사 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순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것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아이 참 여행 스케치에 이 곡을 만든 네, 조병석 형제님은 워낙 저랑도 친한 동생이지만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보면 진짜 예, 원하는 걸 다 이룰 순 없지만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확실한 건 주의 뜻대로 걸어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게 하시고 좁은 길 끝에 기가 막힌 오아시스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보게 하시,

하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예. 내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의 마음이 더 크잖아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뜻 안에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며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옛날 시절 친구들 한번 떠올리면 어떨까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최 여사님이 신천지는 길게 보고 작업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교회 교인으로 막 등록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갈라치잖아요. 그러니 뭐 신학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와, 교회도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교육도 다 받고 의심 못하게 하죠. 예. 자기들끼리 전도해서 각 부서에 들어가 이간질로 흔든다고. 맞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도 한다고 올리셨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싱통방통님, 아이 너무 야 진짜 인감이 넘치네요. 교회 뒷산에서 도토리 주면서 들어오셨는데 아침에 기도실로 가는데 입구에 도토리 몇 개 보여서 한 봉지를 주어 작년에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병실에 함께 있던 인연으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용분 성도 할머니가 생각나 드렸더니 먹을 쓰기에는 양이 어중간해. 좀 더 주오라고 하셔. 야, 할머니 또 대차시네. 고마워. 그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무장하고 산으로 올라와서 신나게 죽고 있네요. 섬기시는 배수나 권사님께 일거리 만들어드려 미안하네. 권사님 한 분 더 모시고 갔군요. 주여 축복하옵소서. 할머니네 어떤 할머니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래도 건강하시길 예수 확실하게 믿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베토벤님 아침부터 출장 다녀오셔서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블리스님이요 기도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오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참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일본 여행 다녀왔더니 아직도 여독이 덜 풀려서 프리시아님 여독을 푸는 방법 네, 열심히 그냥 다시 운동하고 뛰는 거 해야 되나요? 네. 천사파파님이 오늘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아 처음으로 들어와 봅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7년간 돌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네요. 노력한 결실을 잘 맺길 하시면서 다음 달 저는 일을 그만둡니다. 다른 일을 앞두고 딸 아이 집에 가서 두 달 쉬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삐삐 아줌마님 7년간 아이를 돌본 그 아이가 수능을 본다니 자식 같으시겠어요. 그죠? 오늘 신청곡 중에 최인혁 김지혜 주님의 선물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결혼 철이기도 하고 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미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원작자인데 요즘 아프대요. 이유미 씨 위해서도 5초기도 잠깐 해주세요. 29살 때 최인혁 김지혜

신통방통님도 도토리 주우셨나 봐요. 어떤 거 벌써 새우미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익산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익산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도토리 주웠어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네 개인가 주웠는데 뭐 네 개 정도야 뭐 다람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묵을 담가 먹을 정도로 주우시면 도토리끼리 이렇게 비상연락망 하지 않을까요? 오설향님이요. 점심 배불리 먹고 따스한 햇살 받으며 한옥마을 숲속을 산책합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댓글 보내요. 톡톡 도토리 연거로 떨어진 소리에 바스스 낙엽조차 바람에 이끌려가네요. 곱던 맹문동도 꽃지고 열매 맺어 그 열매마저 다지고 바싹 마른 꽃줄기만 남았네요. 남은 시간 함께 할게요. 와, 뭘 쓰셔도 그냥 툭 쓰시면 참 멋진 시가 되시는 진짜 시인이신 건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귀하세요. 아니 0162번님이요. 최인정 교수님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66세 권사입니다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완전 고맙습니다 권사님.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끝곡은 신청하신 곡이에요. 네, 주사랑합니다. 아가파 워십의 곡입니다. 11주년 공연을 제가 기획하고 다 섭외해야 되는데 섭외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공연할 수 있는 교회도 연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오실 분들 저요 두 글자 남겨주세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 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8단어 중

0: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음을 아침 공기로 느끼고 있어요. 어제 들판에 고개 숙인 벼이삭 이야기 나눴죠? 하늘은 더 높아지고 공기는 더 맑아지는 때입니다.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를 버텨낸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구나 싶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폭풍이 끝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나왔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폭풍을 빠져나온 너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때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버텨낸 시간이 나를 어떻게 다듬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들이 가을 들판처럼 조용히 드러나겠죠. 오늘 첫 곡입니다. 데이비 쇼벨 편곡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안양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손영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힘 트리오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데이비 슈벨 편곡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손영진의 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아로아님, 파리가제트님, 마라나타님, 심구님, 민민하하님, 어여쁜자연님, 신형규님, 최토단님, 최토담님, 황동현님, 주안혜선님, 추억님, 제키리님, 당구님도 오셨고요. 블루딱따구리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김숙희님이 샬롬,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터널님은 추석도 잘 보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뛰어들어 살아봐야겠어요. 진짜 이제 가을이 이렇게 물씬 느껴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죠. 푸른동사님은 텃밭에 둘러보러 가봅니다. 벌써 억새풀꽃이 피었네요. 가을꽃이 또 피고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종님이 엉거주춤 출석한다고 보내주셨어요. 교통사고 이후에 잘 회복하셔야 될 텐데 물리치료는 받고 계신지도 궁금해집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오랜만에 출첵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희 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생방으로 만나서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창 얘기했거든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은 잘 보내셨나요? 플라리스님이 진디님 바람은 가을바람 하늘도 가을하늘 들꽃도 가을꽃으로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온 가을이네요. 안젤라님 가을하늘과 높은 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짝꿍 따라서 대전 가는 길 찬양 속으로 들어왔네요. 오늘도 짝꿍과 함께 다니고 계시는군요. 아수능부님이 아, 진나나님, 주찬지기님들 감기 조심하셔요. 독해도 너무 독하네요. 아이코, 감기로 고생 중이시군요.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환절기에 감기 진짜 요맘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이번 주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복이 우선이에요. 보혜사님은 갖고 다니는 노트에 메모를 하는데 예전에 적은 걸 찾았어요. 소음, 흥분, 이슈거리들에서 물러나 영적인 고요를 찾는 일은 때로 고되다. 심지어는 고독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여 오늘 그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아, 영적인 고요를 찾는 일.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새벽에 좀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예배당을 찾기도 하고요.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나 또는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 시간을 갖기도 하시겠죠? 언제가 됐든 하루 일과 속에 그런 용기를 꼭꼭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기다려도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킴 안드레 안드레센의 아르네센의 합창곡

Even when he is silent,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도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은 무반주 합창곡인데요. 작곡가는 가사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숨어 지내던 유대인이 독일 쾰른의 지하실 벽에 남긴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짧은 세 문장이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영국의 성악 앙상블 보체스에이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에릭 레비의 곡 나는 믿어요, I believe, 바리톤 이은광, 메조소프라노 이주영의 이중창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클라리넷 연주자 리차드 스톨츠먼이 연주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세 곡 이어서 듣습니다.

Even when he is silent,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도 보체세이스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에릭 레비의 곡 나는 믿어요, I believe, 바리톤 이은광, 메조소프라노 이주영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은 리차드 스톨츠먼이 연주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세문안교회 세운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고요. 유은성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윤주님, 러브레터님, 리비님, 애슐리님, 고윤희님, 신혜승님, 감새3cm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타카님이 멋진 성가곡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성악가들의 CCM 찬양은 고품격이에요. 가을은 어떤 거 하나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최여사님이 오늘도 인사드려요. 제가 정한 오후의 음악회. 와우, 감사하네요. 오후의 음악회. 보라제비꽃님은 저녁 준비하며 함께하고 계시고요. 태연님이 좋은 분들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에너지 듬뿍 받아오셨겠는데요. 어여쁜 자연님은 지인과 그리고 강아지 봄이와 음식 싸서 공원 정자에 앉아 가을을 느끼며 피크닉으로 즐겼어요. 온 세상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오늘 진짜 피크닉하기에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아, 제대로 가을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무장해제님이 밤이 풍년이라는데 어제 저녁 산책길에 알밤을 4개 주었어요. 깎아먹었더니 맛있네요 하셨는데 그 알밤이 뾰족뾰족한 그 밤을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게 까져있는 상태를 또 주우신 건가요? 그 맞았으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맞지는 않으신 거죠? 밤의 계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옥수수의 계절

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밤의 계절이 왔네요. 밤, 뭐 홍시, 가을에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 제철 음식들 많이 먹어둬야겠습니다. 추억님이요, 모레 건강검진 예약했는데 조금 불안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검사 잘 마치고 아무 일 없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끝곡은 무장해제님의 신청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브래들리 헤드릭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벼들이 여름 내내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았을까. 폭염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루키의 문장. 폭풍을 빠져나온 너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때의 내가 아니다를 떠올려 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가장 깊이 자라게 한 시간이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나고 나면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혹시라도 폭풍우 속에 계시다고 느끼시나요? 주님이 그 시간 속에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그 폭풍 내내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이와 같은 땐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찬양이 끝나니까 뭔가 이렇게 더 오늘 이와 같은 때 나는 어떤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형통하십니까?
1: 아멘.
0: 네. 당신의 인생은 만사 형통입니까?
2: 아멘.
0: 네, 어떠세요, 전도사님?
3: 아, 뭐 선뜻 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다 알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는데
0: 좀 저는 아프시니까 또
3: 네, 뭐 이제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내 종양이 있다 보니까 아, 하나님 저는 지금껏 열심히 사역만 하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아, 이게 만사 형통일까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네. 누구나 다.
4: 그렇죠.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싶지만 이게 또 제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제 아이가 이렇게 막상 막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순식간에 삶 막 지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0: 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의인은 걸식하지 않는다면서요, 목사님. 왜 세상 사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통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2: 목사님들 또 혹시 요셉 얘기하시려고 그러신 거라면 그거는 다음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왠지 요셉은 엄친아 같아서 네. 그것도 그리고 그거는 요셉 얘기고요 하는데 하나님 믿고 만사형통한 예를 오늘 혹시 꼭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5: 꼭 요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 아예 요셉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까 요셉

0: 실력이 이제 질렸대요.
1: 네. 아, 질렸어서 한번 더 들어봐요.
2: 네. 아.
1: 이유가 있어요.
2: 네. 오.
3: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2: 네, 맞아요.
3: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도 젊었을 때는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 이해가 됩니다. 예수 안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 그 형통이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 형통이 있고 형이하학적 형통이 있는데 근데 영적인 형통은 형이상학적인 형통이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좋은 차 굴리고 이건 형이하학적 형통인데요. 그 만사형통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왜 만사형통이냐? 이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통이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형통이다. 이 사고의 전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네, 뭔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풀어주실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모든 신앙인들의 간절한 제목인 하나님의 만사형통. 세 분의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설교해 주실 겁니다. 박종수 목사님께 그 시작을 부탁드려보죠.
4: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 형통한가, 또 뭐가 형통인가, 성공만 형통인가, 실패는 형통이 아닌가. 실패나 고통은 형통회로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세계 역사적인 인물들의 뒤를 살펴보거나 성경을 봐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셉이 지렸다고 그러셨는데 요셉도 그렇잖아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27번 실패를 했답니다. 상원의원 실패, 하원의원 실패, 뭐 어머니 세상 떠나고 동생 세상 떠나고 27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860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됩니다. 27번 언덕을 넘어선 다음에 정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링컨이 한 말 가운데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을 뿐이다. 명언이죠.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는다.
5: 너무 좋다.
4: 나의 성공은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7번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신앙이다.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에디슨 10,000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발명왕이 된 거예요. 그 17세기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냈는데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한 1,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650개 정도까지 남아있대는데 이 바이올린은 50개 정도 남아있대요. 우리나라 정경화 씨가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신변소를 내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흉내를

0: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판 때문이래요. 가뭄비 나무와 단풍나무로 앞판주판을 만들었는데 이 가뭄비 나무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유럽, 해발 2300m 고지에서 크는 나무예요.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그런 내성을 키운 그 나무로 바이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값도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눈보라, 비바람, 폭풍 견딘 나무가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바람도 맞고 폭풍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것도 형통이에요. 왜?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소에 집어넣습니다. 4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을 고생해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안 죽는다.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 강하다. 힘이 있다. 살아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성을 좀 키워야 합니다. 너무 여린 나무가 됐어요. 애들도 오냐오냐 키운 버릇이 없어요. 강한 훈련, 신앙 훈련, 내성 훈련. 그래 앞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 많이 혼났잖아요.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파선당하고 반대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바울이 증언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게 뭐겠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생의 법칙을 형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도 성공이다. 죽음도 생명이다. 찰나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을 바라보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삶의 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훈련 잘 마치게 해주셔서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안에는 형통을 맛보고 형통을 소유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2: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주제죠. 왜 이런 주제를 잡았을까요? 만사형통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니까 그런 실존적인 고민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요즘 매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보면 간증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자기 인생을 또 그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해서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은 아니에요. 울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내 삶과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날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주된 메시지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바꿔버리고 가문을 다 바꿔버린다. 그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런 설교에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뭐 믿음이 없었지만은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나 싶어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 금요일 주일 모든 예배란 예배는 죄다 다 드렸고 제가 전설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가 하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계속 그 예배를 나오니까 부장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해서 선생된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어요. 모든 모임이란 모임 예배란 예배는 저는 다 했어요. 그것도 뭐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감격이 크잖아요.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지만 저처럼 이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감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복을 안 받아. 그리고 우리 집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부터 시작해 어른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관세인 네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보고 안 봤습니까? 당돌한 탁 질문해. 이 바둑으로 치면 지금 목사님은 외통수에 들어간 거예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걸 빠져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관성아. 그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또 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 보고 안 받아요. 저도 보고 안 받아요. 이제 목사가 돼서 저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목회하면서 좋은 날이 없었어요. 늘 돈이 없어서 울었고 성도가 없어서 서러웠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실존 그것이 안기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맞으면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이 시편 90편 말씀이 너무 저는 공감이 가요. 특별히 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렇게 서글프고 허무하고 한 이게 지금 기도인가 탄식인가 왜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일까 저는 이런 고민이 많이 돼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80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소명을 받아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모세가 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세의 인생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굉장히 이 공감이 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이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어디에 만사형통이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은 그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 위에 은혜를 담으시게

0: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살다 갔지만 그 허무하고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통과하고 갔지만은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담으신 것. 우리의 허무하고 더덕고 전혀 복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잖아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야곱은 이제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며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야 되는 자리에 내몰린 거예요. 구약 성경학자 중에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손꼽히는 월트 브루그만이 야곱의 환도뼈가 깨진 걸 이렇게 묘사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몸속에 새겨넣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거는 위골되어진 장애를 입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덕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담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다 통과했을 때 나는 만사 형통함을 은혜로 받은 자다. 그 고백을 하고야 말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 아멘.
0: 제가요 그래도 책을요 네 권이나 썼어요. 여러분만 모릅니다. 그리고 올풍은혜도 나오잖아요. 식당에 가니까 올풍 나오는 목사님이다 이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TV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 나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좀 지성적이고 세련된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심어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요광 목사님이래요. 그 큰 간증 집회에 가서 그 간증했던 홍수와 요광 때문에 요광 목사님, 그 저의 이미지가 요광 목사님으로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습고 촌스러운 스토리를 가지고 저를 사용하시고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마음에 들지 않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너무 간단하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은혜와 복을 담으십니다.
2: 아멘.
0: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2: 아멘.
0: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씩씩하게 오늘도 아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어떤 삶을 허락하더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을 통과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빚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만사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김 목사님 신학교 가실 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이 맞았네요. 때가 되니까 받는다. 때가 되니까 복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맞죠?
2: 네.
3: 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도 맞죠? 대답을 네. 못해요. 네.
1: 맞습니다.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 맞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3: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0: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지만 그 형통이 내가 기대했던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이라서 그럴 뿐이죠.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새 변방새 늙은 용 갈지 말마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뭐 줄거리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북쪽 변방에서 국경을 넘어서 말한 필이 명마 한 필이 뛰어서 그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마 한필 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요. 특별히 중국 그때에는 더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면서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저절로 굴러왔다 그러고 기뻐하셨죠. 그래서 얼마 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슬퍼하고 단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이 사람이 복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저게 화근 덩어리였었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북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치열한 전쟁 때문에 온 동네 남자 젊은 아이들 몽땅 다 징집돼가지고 가서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던지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독자의 아들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징집당하지 않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때서야 꼼꼼히 생각하면서, 오, 그 명바가 복덩어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미래에,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비추어서 미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길할 것인지 흉할 것인지를 알수 없다. 그런 뜻이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뜻이죠. 오늘 내가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요. 복일까요? 흉일까요?
1: 글쎄요.
0: 갑자기 100억이 저절로 생겼어. 복일까요? 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미안해요, 창우 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9장에도 나오고 쭉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마다 그 표현에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요셉의 현실과는 전혀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10대 소년이 갑자기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범역에 걸린 게 아니야. 형들이 직접 팔아가지고 저 멀리 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하필이면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데 주인 마님 조금 이상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자기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다가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종살이, 옥살이, 뭐 인신매매 걸려서 잡혀간 거 이게 다 형통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도대체 형통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일까? 물론 글자는 형통.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지만 그런 건 아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판단으로는 형통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면 그건 형통 아니야. 오히려 실패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보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흙덩어리를 지어서 그 코에 당신의 숨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0: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성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라는 말이 그 모든 것 속에는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거, 대학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떨어진 거,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병든 것까지도 그것까지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것.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든 것조차도 형통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바로 모세에게 특별히 그랬죠. 출애굽할 때 직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 구해내라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저는 못 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능력 주마, 지혜 주마, 너 가서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등등등등 가다가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주시는 것도 아니야. 돈 많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야말로 가장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키 열쇠가 아닐까. 돈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그 관리 잘 못하면 오히려 망할 수가 있어. 아무리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돕지 않으신다면 다 헛거야. 나는 아무리 무능해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임마누엘, 바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형통이시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게 그게 형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만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성공에 우리가 목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인 것 믿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형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3: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나의 만사형통인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만사형통이니까 주어를 다시 바꾸니까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세상적인 성공이었나 봐요.
1: 그런 성공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힘을 좀 빌려서 성공하려고 뭔가 좀 얻어내려는 게 우리 어떤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만사형통하다. 그거는 뭐 고진감래 뭐 사필귀정 이 정도가 그 감지덕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

0: 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주신 질문이 고진감래, 사필기정 이런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다 고생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다. 사실 뭐 이 정도 아니냐 하는데 이 고진감래나 사필기정 같은 말이 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고진감래 안 됩니다. 사필기정 되는 경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고생하면 일찍 죽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잡아먹혀요. 높이 나는 새는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진짜 고진감래 되려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2: 더 이상 보탤 말 없습니다. 네.
1: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좀 멋있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2: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아니 더 보탤 말 없다.
3: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지만 이게 막상 어떤 시련을 닥쳤을 때 저희들은 많이 무너지고 또 절망을 묵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심의 부족일까요? 박종수 목사님?
4: 그 사람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 절대 의심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이 양자가 싸우잖아요.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쪽한테 지면 안 돼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이다. 그건 부정적 암시잖아요. 그치면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을 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소모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믿음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5: 또 한 가지 저희가 제일 믿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실패면 실패지 뭘 이걸 가지고 쓰신다는 건가? 아, 다 끝났어, 망했어 이러는데 목사님들께서는 항상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이러시니까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조금 있거든요, 서정호 목사님.
2: 실패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시도하지 않는 거. 실패했다는 거는 시도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것은 또다시 노력할 때 성공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노력해서 실패한 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실패 거듭하면서 그 일 자체의 성공만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의 자아, 그 성품. 우리는 사실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예? 성공하면 뭐 별을 따다 놓겠어요? 아니면 온 세상을 우리가 창조하겠어요?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다 별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 성숙을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하면서

0: 성공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선교라든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든지 그런 일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패, 그건 어쩌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는 일들이 뭐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들은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 번쯤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시시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복된 거, 정말 이루기 백만 분지 일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좀 길게 얘기했지만 실패하는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실패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힘이 모자라면 살짝 살짝 도움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실까. 실패도 한펴서 하나님의 손을 만들어 가시는 엄청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김광석 목사님 앞에서 절대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초라, 못난 이런 말을 딱 꺼내려다가도 홍수와 요강을 딱 들이미시면 할 말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목사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세속적인 이 만사 형통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2: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 내가 보는 거. 네.
2: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고 무엇이 그렇지. 화가 되고 네. 독이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3: 맞아, 맞아.
2: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세속적인 만사형통 이게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은 복이 되는 그 설탕물이에요. 그 계속 먹으면 몸 다 망가지듯이 지금 당장은 먹으면 단 게 좋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를 해요. 근데 우리 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뭐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뭐가 우리에게 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 딸. 네 명이 다 경상도 친구들인데 다들 목회를 해요. 한 명은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가정예배하고 그날 말씀 외워야지 밥 주고 매일 성경 꼬박꼬박 읽히는 안수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농부셨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가정 돌보고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고 마지막 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래 한평생 허무하게 살다 가셨어요. 이건 넷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아버지를 만났나 하면 결론이 하나예요. 김관성 네가 제일 좋은 아버지 만났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니까 한평생 간증해가지고 이야기할 걸 너한테 주고 가셨잖아. 그 이야기가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는 그 현실을 지날 때 원망하고 괴로웠고 힘들었지만은 그 막막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간증하고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별로 안 유명해요. 제가 제일 유명해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 지금 당장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만사형통을 추구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4: 아멘.
2: 그 믿고 오늘의 이 하루를 사시길 바라요.
4: 아멘.
5: 우리의 기도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세속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은 그럼요. 그 뿌리가 참 쓰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0: 죽기 전까지는 그럴 거예요.
5: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참 이꼴 저꼴 보기 싫다 하실 것도 같은데도 늘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0: 그게 아니, 그래도 기뻐하실 거예요.
5: 그런가요?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돌발 질문은 조금 좀 살살 인간적으로 네.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리 방석 밑에 돌발 질문 봉투가 계신 있는 분이 있습니다.
3: 정말요?
5: 방송 밑에 당첨.
1: 와, 네. 정말 좀 상상
3: 여기 있었어요.
5: 쉬는 시간에 숨겨놨어요.
4: 자,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네.
4: 자. 목사님, 정말 한 번 꾸기도 힘든 끝내주는 돼지 꿈을 꾸셨어요. 복권 사시겠습니까?
0: 하나, 하나 둘, 둘, 셋.
2: 안 삽니다.
6: 안 산다.
0: 난 사.
2: 사야지. 사야지.
0: 아, 네. 아 인간적이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솔직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직장도 잘리고 아들 대학도 떨어지고 막내는 사춘기로 대화도 단절인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만사 형통인가요? 아닌가요?
0: 하나, 둘, 셋.
2: 만사 형통입니다.
6: 형통이다.
0: 마지막. 네,
4: 마지막 질문. 목사님들 생각하시는 만사형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2: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죄가 왕노하는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죄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고 그 열매를 그래. 따먹을 수 있는가?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 잘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맞아. 우리 아주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 한번 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경주했는데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뭐 눈앞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에녹처럼 함께 사는 게 형통이고 뭐 성공이 아니겠나.
2: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들 열심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든 안 하던 애든 열심히 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의 결과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저보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그러면 저는 10시간씩 공부를 해요. 근데 10시간씩 공부를 해도 서울대 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
4: 아멘.
2: 그건 이 신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영광이고 복이고 명예고 자랑이에요.
6: 목사님 정리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내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하고 내가 바라는 형통이 좀 차이가 있어요.
4: 네, 그렇죠.
6: 예컨대 이제 구약을 보면은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성공했잖아요. 형통했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건너가면은 스데반, 야고보, 세례요한, 베드로, 파울 다 순교했어요.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네들은 실패했노라. 그들은 형통하지 못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람들이고 바울도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을 담잖아요. 나는 달려갈 게 다 달렸다.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사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형통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을 바꾸면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4: 아멘.
6: 주님 안에 머무는 삶.
4: 아멘.
6: 바울의 생활 모토였고 신앙 모토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2: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최근에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근데 야고보는

0: 베드로에게는 물리적인 감옥에서 그를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신자의 인생도 실패는 없습니다.
1: 아멘. 아까 돌발 질문에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네. 다른 길이 보이겠네요.
0: 네. 네.
1: 오늘 인간적으로 참 느낀 게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만사형통 믿으시는 거죠?
2: 아멘.
1: 네. 아까보다는 좀 대답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형통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끝인사도 좀 무르듯이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죠.
3: 네, 시청자 위원님들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어도 주 안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형통으로
2: 하나 되는 시간
5: 돌보왕
2: 인생 좀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 또 더 좋은 곳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곤 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어떤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많은 에너지, 시간, 노력을 쏟으며 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스펙들을 쌓고 계실까요? 요즘 시대에 맞게 나를 브랜딩하는 멋진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분야에서 정말 뭐 탁월한, 월등한 능력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경쟁력이 충분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라는 어떤 문장이 떠오릅니다. 정말 중요한 능력은 친절도 능력이고 배려도 실력이며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건 품격이다. 오, 요 문장 밀주 쫙. 예.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무기, 쌓아야 할 스펙, 갖춰야 할 삶의 태도는 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만들었죠. 와, 왜 저도 많이 만들었어요. 알려주세요.

2026년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정선 내가 연약할수록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우리 하미경님은 훈디 작가님 저는 말씀의 스펙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요 라고. 아, 여러 스펙 중에 말씀 스펙. 아, 그쵸.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까이 해야죠. 사는 날 동안에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쌓아야 하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말씀이 20대 때 읽었을 때랑 또 40대 때, 50대 때 읽었을 때랑 다르게 다가오거나 이전에는 잘 와닿지 않은 부분이 또 깊이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구절이 또 있고 하거든요. 예. 평생 우리가 쌓아야 할 스펙은 바로, 예, 그쵸. 말씀 스펙.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근데 어느 지역인데 가을비가 올까요? 예, 여기 지금 방송국 주변은 구름도 안 보이는 굉장히 청명한 바람도 불어오고 햇살의 어떤 그 오늘 감성도 약간 가을 햇살인데 예, 너무 좋습니다. 가을볕 친절도 능력이고 배려도 실력이며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건 품격 이런 문장이 있었네 예. 상대 입장 생각하는 건 품격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예. 말싸움에서 내가 비록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나한테 손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챙겨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모든 또 금언, 이 조언 이런 것들은 다 또 성경 잠언 말씀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한 수선하니 맞아요. 저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도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이란 대사가 나오는데 오 맞는 말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이거 제가 사랑의 이해란 드라마 봤거든요. 그 OTT로 몰아보기로 이 드라마를 아시는구나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고구마 내가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어 예. 유연석 배우 나오고 또 그 문가영 배우 나오고 두 사람이 이제 남주 여주인 거죠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일까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반갑네요 행복한 수선아님 우리 7493번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를 잘합니다 이게 저희 최고의 스펙 인사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인사 잘하면 확실히 각인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상승을 하죠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예, 맞습니다 제 이름 모르는 분들도 아하 인사 잘하는 그 사람이라면서 저를 알아보시거든요 라고 남기셨어요 예. 부모님께 배운 인사 잘하기 맞습니다 우리 0005번님 훈디형 작가님 굿모닝 아침 달 오다 주었습니다 이했다 하고 사진 한 장을 투척해 주셨는데 이 오늘 아침에 떠있는 달이군요 이제 보름달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달이 차서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보름은 보셨어요? 추석 때? 추석 당일날은 파주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못 봤고 토요일날 본 것 같아요. 토요일날. 우리 코코 고음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오프닝부터 마음에 와닿고 좋네요. 감사한나님. 보물세가지님, 예.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잔인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자, 아까 비 오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풍경, 오늘의 날씨, 예, 뭐, 도로 상황, 아침 풍경, 예, 편하게, 소소한 일상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였고요. 꿈이 있는 자유 주님의 계획은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장혜경님께서 친절과 배려 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 운동 갑니다. 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체력이 있으면 좀 더 친절할 수 있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격하게 공감하고요. 이제 두 아이 저 양육하면서 아 체력이 바닥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예민해지고 예, 고운 소리 안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체력이 있어야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예,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운동 너무 좋죠. 우리 똘투맘님께서 출근 준비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포항은 비가 오네요 라고 우리 은정님도 와주셨고 아 남쪽 지역은 지금 가을비 오나 봅니다. 우리 김영호님은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아 이불 빨래하고 싶어지네. 가을 바람의 냄새가 묻은 이불. 아 그렇죠. 오늘 빨래 잘 마르겠다. 예. 가을 바람이 솔솔 스며들어서 예. 그 계절마다 약간 바람에 실려있는 바람결의 그 냄새 어떤 햇살의 어떤 결 이런 게 다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예. 아 오늘 또 감성적인 또 사연이 오고 있고요. 6715번으로 날씨가 조금 흐리게 시작하는 대구입니다. 7살 이든이랑 출근하는 길인데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응원가를 다 외우는 아오 야구를 또 좋아하는 예, 팬이시군요. 삼성 라이온즈. 아, 요즘 잘하는데 지금 2등인가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자욱 선수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치. 아이들은 또 꿈이 뭐 자주 바뀌고 예.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어릴 적부터 초지일관 야구였습니다. 아, 야구. 야구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예, 야구 유튜브까지 하고 있고. 아, 그런데 아 부럽네. 올해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잘하고 우승 확률도 우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예. 손흥민 선수 한 골 넣지 않았나요? 어제 평가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제가 알기로는 A대표팀 그러니까 국대의 국가대표의 최다골 선수가 됐다고 본 것 같은데 차범근 선수랑 원래 동률이었나 했는데 그걸 능가해서 이제 최다골 맞나 예, 선수가 됐다. 푸른하늘님께서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개강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걸로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넘치는 그런 개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개강 예배예요. 예. 그 준비하는 손길들 막 분주하고 떨리고 그리고 막 전화 돌리잖아요. 문자 하잖아요. 오늘 개강 예배 때 올 거지? 예. 그래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 가을을 잘 여는 그 첫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이님, 훈디 오늘 중등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 갑니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아침마다 학교 빨리 가야지라고 싸우는 우리 딸내미 오늘은 새벽같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 준비하고 벌써 갔어요. 이미 없습니다. 아, 저희는 동탄인데 롯데월드, 서울랜드, 민속촌으로 가네요라고. 아,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구나. 예. 아, 좋겠다.

날씨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도. 예. 가을은 약간 이런 특별한 그 활동, 체험학습, 뭐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 가고. 그 저희 둘째 녀석은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부터 들떠 있는 게 이제 계주 대표로 나가게 됐다고. 예.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저랑 막 특별 훈련, 특훈도 막 하고 그랬는데, 아, 제발 우리 아이들 중에 계주하다가 꼭 넘어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넘어지면 그 평생 그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런 친구 없이, 예, 잘 마지막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잔앤유우님도 와주셨네요. 처음으로 출첵 남깁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방송 들으면 너무 좋아요. 감사와 때론 눈물이 주룩주룩. 이 방송을 알게 하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기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잔앤유우님, 우리 미라님. 웨이홈의 이곡 들을까요? 달리기.

서근이 형의 모든 준비 완료. 지난 우리 추석 명절 특집에 함께할 때 드라이브 CCM으로 들었던 곡이죠. 모든 준비 완료 서근이 형이었고요. 피아월십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미소남님, 어제 우리 대한민국 400m 계주 동메달 땄습니다. 1레인의 불리함을 뚫고 이뤄낸 한국 신기록. 야, 신기록이 나왔어요. 한국 신기록. 대단하다, 진짜. 사실 이번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예, 그 준비도 좀 덜 된 것 같고, 그쵸? 막 이상한 컨테이너 같은 데서 자고, 그걸로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유람선 같은 데서 막 자고. 주최 측의 어떤 그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얼마나 또 준비했겠어요. 4년에 한 번 있는 아시안게임인데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뭐 그 지난 주일에 야구도 금메달 땄죠 우리. 그리고 농구도 남녀 동반 금메달 12년 만에.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재밌습니다. 예. 아, 계주도 한국 신기록 예, 달성. 대단합니다. 5479번으로 울산은 보슬보슬 비가 예쁘게 내려요. 아까 포항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울산도 비 오는군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겠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비가 만들어내는 뿌연 풍경 속에 마치 수채화 같은 태화강 뷰를 보면서 방송 듣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라고 예. 좀 이렇게 분위기 착 가라앉은 예. 또 가을에 어떤 그런 또 맛이 있죠. 예, 촉촉한 느낌의

비 오는 날 아침을 맞고 계신 우리 5479번님. 우리 선한이우님께서 이게 의정부 아침 햇살 빛납니다. 5개월 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재활병원입니다. 치료받으면서 빠르게 또 회복되고 있어요. 10월 말에 퇴원할 예정이랍니다. 아유, 그렇구나. 꽤 오래 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치료받고 재활까지 하시는군요. 밝게 빛나는 이 햇살처럼 다시 나의 삶이, 목회가 또 밝게 빛나기에 소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말이면 이제 순조롭게, 순적하게 치료가, 재활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전보다 더 건강 잘 또 회복해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준하와 나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가파워 월십의 이 곡부터 듣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치 딱 세례 받을 법한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곳인데, 굉장합니다. 여기 이 풍경도 잘 찍으셨네요. 진짜 멋집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 하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강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기생충과 세균이 가득하고, 어떤 더러운 강도 망원경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과 상황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망원경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나의 현재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소서. 나를 바라볼 때 현미경을 들이대며 반성하게 하시고, 남을 바라볼 때 망원경을 들이대며 아름다움을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하정 아름다운 눈으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탑님 그쵸? 현미경 아니죠. 망원경. 예. 망원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풍경, 예, 뷰 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때로는 흐린 눈으로. 예, 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는 또 좀 엄격하게 봐야겠죠. 곰곰이님께서 올해 목표한 성경 읽기를 완주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6년도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 와닿는 말씀이 진짜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저 솔직히 에이그 그냥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는데 정말 가을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싶달까? 괄호 열고 저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괄호 닫고라고. 여기 알겠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 인정. 흔히 우리가 뭐에 꽂혔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꽂히면. 예. 그것만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 이제 말씀에 딱 꽂히셨어요. 그죠? 정말 뭐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예. 그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즐거움. 아, 너무 좋네요. 어느 그 구절을 읽고 계실까요? 어느 말씀을? 구약, 신약 중에서. 예. 그래요.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아, 이건 조금 애매한데 모르겠는데 싶은 부분은 또 저희 CBS의 성서학당 통해서, 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한 그 말씀, 강해, 예, 또 수업, 형식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궁금증도 성서학당 통해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곰곰이님께 이 곡 띄울게요. 송지혜, 송종섭이 함께한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만나월십, 오주연, 나의 마음이,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해피맘님, 훈디 오늘 동아리 활동으로 더 숲 초소 책방 가요. 늦깎이 공부로 많이 힘든데 머리 식힐 겸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대가 돼요 라고 사인을 주셔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야,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예. 인왕산 자락이 있구나. 아,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뷰, 쾌적한 공기가 매력적. 아, 이런 또 후기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책도 보고 또 여기 카페니까 빵도 좀 먹으면서 커피 한 잔. 아, 그러네요. 머리도 좀 식힐 겸 사진도 찍고 예, 환기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셔요. 해피맘님. 우리 미라클탑님은 훈디 오늘 첫째 딸이 체대 입시 실기시험 봅니다. 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실기시험이면은 그쵸. 또 지켜보는 가족도 많이 떨리죠. 긴장되고. 근데 어떤 적당한 긴장감은 그 각성 능력이 또 있잖아요. 능력을 각성도 시켜주니까. 아까 우리 400m 계주팀 동메달 땄는데 한국 신기록도 세웠다고 한 애청자분이 사연 주셨잖아요. 약간 그 적당한 긴장감은 능력을 또 이렇게 각성시켜줍니다. 오늘 그 우리 첫째 따님 본인이 연습하면서 세운 기록이 있을 텐데, 예, 그걸 뛰어넘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예, 파이팅입니다. 우리 각설탕님도 와주셨고, 아, 고맙습니다. 각설탕님. 예, 저희 아내 뭐 괜찮아요. 예,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그 지난 추석 연휴 때 처가에 내려갔다가 그 개 물렸어요, 아내가. 예, 그래서 좀 깊게 이빨이 들어간 곳도 있어서 지금 뭐 치료 받고, 상처가 조금 깊으면 꿰매야 된다고 의사쌤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 다행히 뭐 후유증이나 뭐 광견병 뭐 증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탕님.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유은성의 결국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수자원공사에 다니는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는 또한 산림청 직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쉼을 선물하는지도 알았다. 건기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밤낮 없는 그들 입장이 돼보니 가족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인간의 비참함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풍습으로 생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습에서 거룩한 역지사지의 원형을 발견한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3S를 감내했다. 불때는 문화로 온 방 가득 차오르는 매캐한 연기, 스모크, 그리고 매주 띄우는 냄새, 스멜, 또 온 동네 개들이 달려나와 위협하는 소리와 밤새 굿하는 소리, 사운드. 3S를 감내한 그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맞았다. 선교사들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고맙다.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가 쭉 이어지는 접속곡입니다. 예.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고 오늘 샬롬 생각은 오정호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역지사지의 긍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참 신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을 체험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여러 감정들도 느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또 지시는 그런 역지사지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철로역장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함양 수동제일교회에 윤성님 찬양집회 있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은성이 형님 가시는군요. 굉장히 뭐 그 집회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예, 멋진 형님이시고 그리고 뇌종양으로 또 투병하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관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겸손히 예, 하나님 마음 잘 또 전해줄 겁니다. 또 멋진 찬양 불러줄 거고 예, 잘 다녀오세요. 6166번님도 와주셨습니다. 야근하고 나와서 차 시동 거는데 아, 정우님의 목소리가 가을처럼 뭐랄까 아늑하게 느껴진달까 그런 아침이네요.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듣는 찬양 참 좋습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또 첫 출첵 사연 예, 남기신 우리 6166번님 애쓰셨습니다. 야근하시느라. 예. 크룩스의 이 곡 들을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첫 사연 남기신 우리 6166번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 저녁에 출근하려면 에너지 충전 필요한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으면 에너지가 업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청하신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

0: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백명의 청년들도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마다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든든한 주의 교회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찬송을 김요한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활짝 열어주시며 때로는 든든한 방패처럼 굳건히 막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다 경배하며 서울 방합 장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정은숙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강무림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찬양 나무엔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 후 주일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라고요. 고향 생각하면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박영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크루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추석 명절 지나니 9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도가 세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엊그저께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해놓은 것 없이 한 해가 저물어져 갈 것만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뭔가 이루어서 남겨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이 뭔가가 뭘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 주님 감기 코로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두보라님께서는 무르익는 가을 정취만큼이나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셔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꾸준한 인내함으로 끈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모르데이 최정원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소프라노 최정원의 곡으로는 정식 음원으로 등록된 곡이 없어서요.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다른 분이 부른 곡으로 2부에 전해드려도 될까요? 레오님, 항상 새벽 출근길에 이 방송 듣는데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치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노석봉님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프티드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종님께서 청하신 피아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엠마오의 두 제자. 노래하는 순례자가 부른 엠마오 마을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안성진과 조은주가 함께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한반도26님, 학산사님, 또 신예숙님께서도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워킹의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분열을 일으키고 거스르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분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순종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어 바울은 순종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곧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쁨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삶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희 사랑님께서 청해 주신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서울 모태탑창단이고요.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 이 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웃음꽃님 샬롬, 우르아님께서도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작은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여쭙지 않고 제 생각과 의지를 더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종로라 7사님, 종로 마을버스 운행 시작합니다. 내 처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샘맘님께서는 미국에 거주 중이시죠? 타향 생활 중에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한데, 구세맘님은 혼인예배 참석하셔서 5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귀경길 고향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왠지 또 멀리까지 가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 명절 보내신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우중에도 지켜주신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예수님 사랑님께서는 유은성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다윈님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으니 말띠인 저도 말처럼 뛸 수 있기를 소망하며 회복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승희의 회복을 보내드릴게요.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체조 선수가 막 착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45도 각도를 바로 세우고 튕겨나가려는 온 몸을 꽉 잡아 세우고 있다. 맞아. 날마다 착지 중이야. 뒤틀린 말을 듣고도 반듯하게 착지하려고 하고 하루하루 체조복을 입고 구름판을 밟고 공중을 돌듯 한껏 몸을 뒤틀고 최대한 우아하게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그런 착지가 끝이 나면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나의 위로들이 있다.

이숨의 착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조 선수의 착지를 보며 그래 저렇게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 있었지 떠올리게 됩니다. 끝난 뒤 작은 위로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6947번께서 청해 주신 곡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입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아모르데이. 박종호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깊게 담긴 말이죠. 요즘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요리에 진심이야. 나는 여행에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말은 어쩌면 내 마음이 정말 향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 내가 진심을 다하는 일은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이세요?

전심으로 구현아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N 캠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생각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과 만나는 것 진심으로 좋아하는 저의 하루 일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마음 나누면서 저도 이 시간 통해서 정말 힐링하고 진심으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광고 듣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12시를 항상 유쾌하게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최인영 목사님께서 부르신 내가 가장 바라는 일 조금 전 들으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온 맘 다해 였습니다. 오늘은 박지현 씨의 음성으로 함께 보셨어요. 자, 오늘은 2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아무 코너 없는 화요일입니다. 정승하님, 강찬 목사님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임신옥님께서 어머니 생각나신다고 샤론의 꽃 예수 청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박진희 씨와 어린이가 함께 부른 정말 예쁜 그런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잠파오님께서는 공부방 다시 복습을 해주셨어요. 공부방에서 소개해드렸던 곡들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청지기의 불안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청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과 함께 김쌤의 곡이죠.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남겨주셨는데 얼마 전 불안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김쌤의 내 주님 없으면,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전해드립니다.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기타와 아름다운 듀엣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또 박진희 샤론의 꽃 예수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 찬양 준우님께서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해 방송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러브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그리운 예루살렘 오늘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87님 밤 늦게 수고하십니다. 찬양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듣고 싶은데요 하셨어요. 이 곡은 장욱조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0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청춘이었고 하루하루 생각나면 다 기억이 나는데 밤 공기가 차가워진 9월이 지나가는 밤이네요. 정말 9월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온전하게는 내일 하루 남은 건데요. 정말 이 9월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며 보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90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 한 줄에 전해드린 곡이 여정이라는 한나영 씨의 음성이었는데

0: 는데 왠지 이 곡을 들을 때면 정말 그 파노라마처럼 지난 시간이 쓱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장욱조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함께 보셨고요. 1부 끝곡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테 알라바모스, 타미 워커, 씨에이 워십 밴드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1: You know, the Bible says that every nation and all of creation will worship the Lord. Hallelujah.

0: K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필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여호수아 6장에 가나안 땅의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이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 성과와 관련된 전설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아이가 당황하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대답이 나오나 싶어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더니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안 했다면 정말 안 한 겁니다. 황당해서 교육부 장로님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장로님이 민망해하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이 저지른 일 같으니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청구하는 대로 긴급 처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일이 없기에 가벼운 유머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에 이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수없이 많은 견고한 진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진학, 취업, 사업, 대인관계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들 또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나쁜 습관, 미움, 분노, 게으름과 같은 견고한 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만나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로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즉 말씀대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내면의 문제, 상황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순종한 마지막 날에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뿐 아니라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인생의 길을 막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0: TB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는 영어로 된 제목 두 곡을 엮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뉴 리더였어요. 이천의 찬양 그리고 장윤영의 웰컴 스트레인저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신청하신 주님의 공주님 오늘은 소리엘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라닌의 등불님 프롬갓의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신청곡 써주셨습니다. 유니버스 파트 1으로 써주셨는데 여기에는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김미희, 박소연, 영진, 임규희, 다엘, 홀씨, 또 김태윤, 조민석, 조영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우다혜, 김훈희 씨가 함께하는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서드베이스의 진동 준비했습니다.

지명현, 장혁재 두 분으로 함께하는 소리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고요.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프롬갓의 찬양이었어요. 김미희, 박소연, 영진, 임규희, 다엘, 또 홀씨, 김태윤, 조민석, 조영호로 함께하고요. 선우다혜, 김훈이가 함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진동은요. 서드베이스의 찬양이었는데요.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혜가 함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출석체크 할 때가 있는데 출석체크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산꾼 시인님,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를 기대합니다 하시며 써주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신혜숙님 남겨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김수지의 찬양 오늘은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김수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홍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전해드렸어요. 8896님께서 안녕하세요. 15년 전 딸아이 고3 때 밤늦게 학원 픽업해서 오고 가며 차 안에서 종종 듣던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멀리 독일에서 듣고 있자니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그 딸아이와 예쁜 손주와 함께 듣고 있어요. 독일에 사는 딸에게 깜짝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연이 소개되면 정말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CCN 캠프가 정말 저희 CBS가 자랑하는 전통의 CCM 프로그램인데 15년 전 그때도 이 시간에 그때는 19살의 따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엄마가 된 따님과 함께 하신다고 따님을 응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곁을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8896님 예나 지금이나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따님께 그리고 너무 예쁜 우리 손주에게 전해드리는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 함께 할게요. 주찬미의 음성입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요괴배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요. 돈 모엔 라이브 앨범에서 All to You, I Surrender All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오는 9월 30일, 이제 9월의 마지막 날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 표, 내 이름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일을 거들어주는 손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원래라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오늘은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돕는 손길이 있어 가능했음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돕는 손길을 찾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폴라리스님 오셨고요. 고풍상홍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어떤 뜻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봐. 홍희석이 부릅니다.

홍의석 하늘을 봐 오은이 부른 작은 손의 기도까지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님 가을옷 정리 중이시군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 일이 커지더라고요. 아타카님이 신청하신 이수철님의 보이스가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나라는 곡이고요.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브트 메리와 김대환이 함께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이수철이 부른 나라는 곡 두 곡 들었습니다. 표고님께서 캐스팅 크라운스의 Praise You in This Storm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곡에 대한 해석, 예, 잠깐 곁들일게요.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개입해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릴 때 빗속에서 겨우 들리는 주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주의 자비가 내리기에 나는 손을 들고 주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눈물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음은 찢기지만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Praise you in this storm. Casting Crowns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가끔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들으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살짝 돼서 오늘은 해석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예, 들려드렸어요. 무지개님께서 오늘도 찬양으로 힘찬 발걸음이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주홍님께서 나를 덮는 은혜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깊어진 삶을 줄게 제키리님의 신청곡을 오늘은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은희님 오셨어요. 해석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사랑꾼님도 오늘의 이 분위기, 환경, 하늘, 주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천고마비 맞습니다. 7363번님도 오셨는데요. 몇 개월의 백수 생활을 마치고 어제 출근했던 아들이 집에 와서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냐고 한 달만 해보라고 해도 결국 오늘 가지 않았어요.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다 꾹 참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 잘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느끼셨을 답답함, 안타까움, 네, 공감합니다. 또 그럼에도 아드님도 고민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 또한 이해가 됩니다. 쉬다가 일했으니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달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이든 비록 부모의 마음으로는 흡족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7363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 전해드려요. 김형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길 바라면서 김영미 유계뱃의 노래 함께 들었고요. 성미님이 울산은 지금 비가 내린다고. 오, 진짜요? 와, 이 하늘과 이 햇살을 느끼고 있는 저로서는 아, 그곳에 비가 내리는구나.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조수아님, 오랫동안 고민하던 자궁 적출 수술 받기로 하고 30일에, 30일이면 내일이네요. CT 촬영이 있는데 모든 검사와 앞으로의 수술 일정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 우리 당양로 가족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 있는 곡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우루루 워십 앨범에 있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들려드렸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름드리 엘렌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리빈님께서 귀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삶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신청하셨는데요. 이실라와 서현실이 부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종이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을 대신해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입으신 구원의 옷으로 난장한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길가 은행나무 잎 색깔도 노랗게 변해갑니다. 저의 애창곡 내 주를 가까이 신청합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오늘은 박승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제 본 상사화예요. 3665번님. 저는 처음 이 꽃을 봤는데 너무 신비롭고 화려하고 예뻤어요. 꽃무릇도 예뻤을 텐데 늦어서 많이 진 모습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가야겠어요. 여름에 연분홍은 상사화고 초가을에 붉은 꽃은 꽃무릇이라고 하던데 이 꽃과 잎을 함께 보기 어려운 게 상사화와 꽃무릇의 뭐랄까 특징이랄까? 근데 두 꽃을 딱 놓고 보면 진달래 철쭉처럼 그렇게 구별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꽃말이 신청하셔서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예, 나무엔의 쉼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CCN 캠프와 노래가 연속으로 같아요. 지금 이 순간님, 그래요? 꽃말이 꽃들도요? 아니면 꽃들도 쉼이요? 원래는 꽃말이 쉼을 연결해 놨는데, 마침 수아사랑 유나님께서 꽃들도 신청하셔서, 와, 이거 이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말이, 그리고 꽃들도, 지이워십과 한재호가 함께 한곡 들려드렸고요. 공주마마님의 신청곡 쉼,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얀순수거님께서 일을 시작한 후로 이 시간대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서운했는데 여유 있게 방송을 또 들으니까 좋고요. 병원을 가야 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하얀순수거님. 아,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드네. 반가웠습니다.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애니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고백 또 하나의 시 23편 이대규입니다.

있어 자극을 핥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눈물 흘릴 때 다른 일과 비교하고 모함을 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이 불렀고요. 유효림의 목소리로 날 일으키시는 주 함께했습니다. 다들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날씨가 좋아서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 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끝곡으로 나 사는 동안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인 존슨 오트만 2세 목사입니다. 오트만 목사는 미국 뉴저지주 매드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되던 해 감리교 감독파의 한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찬송가 92장 외에도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나의 친구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흉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남모르는 비밀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친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의 친구십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기와 달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29장 찬송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 합창단의 곡. 이어서 420장 너 성결키 위해 김의배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숙이 부른 예수 말씀하시기를 들으시고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박운성님, 오늘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청해 주셨네요. 상지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을 경외하는 제 마음에 혹여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원찬님 반갑습니다. 레인이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프리지아님께서는 일터로 반찬가게로 주님 은혜로 오늘도 지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 저희 단체에서 파주로 장애인분들 모시고 힐링 숲 체험하러 갑니다. 저는 휠체어 담당이라 한 분을 계속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은 고되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숲 체험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 소식 있는데 모두 안전한 여행 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힐링의 숲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비켜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꿈을 쫓는 돈키호테님, 폐업과 찾아온 경제난 속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해준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선에 충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지선의 충만, 손경민의 곡이죠. 한반도 26님께서도 손경민의 은혜를 정해주셨는데 오늘은 충만 함께 할게요. 지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주님여 이 손을 청해주셨는데 역시 신혜숙님께서도 주님여 이 손을 청해주셨습니다. 조준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송기철이 부른 비둘기같이 온유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숙희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시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머니의 최애찬송 보내드립니다. 김동연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큰빛 남성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3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기업들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높은 곳, 최고 부자, 가장 빠른 것, 가장 아름다운 곳 등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우리 자신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서로를 해치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어 주변을 전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을 높이고 세워주며 협력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높아지려 하면 마음의 천국은 무너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의 삶, 서로를 높여주는 삶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서울 모태탑창단의 성가 전해드리고요. 조수진의 음성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교님, 주님 새로운 직장에 나가는 첫날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이직하셨나 봅니다. 새로운 직장에 새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 행복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663번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오늘도 CBS로 하루 시작합니다. 쉐레퐁듀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힘을 주세요 하고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서혜란님, 이게 얼마만인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아 그러셨구나, 늘 듣고 계셨구나 하면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64번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9월 29일 엄마와의 이별 1일차, 9월 25일 추석날 맞이하는 오전에 2시 반쯤 엄마와 밤을 보내며 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밤 마지막 숨을 놓으셨어요. 사람들 좋아하시던 엄마,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수원으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네요. 엄마와의 흔적이 많은 집, 많은 밤을 아파하며 앉아서 고통하시던 침대, 가만히 밖을 보시던 소파,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야겠죠.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쓰셨던 문자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신 게 참 좋으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천 후 이 새벽 시간이 더욱더 그리움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주님과 함께 하실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힘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손영지의 마음 이상 환자를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세상을 안 볼 것처럼 자신 안에 꼭꼭 칩거해 있을 때, 그 최초의 외출이 단구동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으신 따슨 밥과 배추 속댓국을 눈물 범벅으로 아귀아귀 먹게 하신 선생님의 사랑인지 우격다짐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선생님이 제 등을 떠미시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지더이다.

박완서의 고 박경리 선생의 추억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등을 밀어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0: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몽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이런 글을 함께 주셨어요. AI로 프로그램 개발한 게 오류가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어 오늘 다시 도전해 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신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해 주셨어요. 황정관 트리오의 찬양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아티잔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자연한 날.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축복이 할배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하늘로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여러분께서는 등산을 할 때 짐을 많이 챙기는 편이신가요?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챙겨온 것들도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제야 가방을 열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맞았나 다시 살펴보죠.

올해 마지막 날 아침.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도 참 많은 것을 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가볍게 내려놓으면서 이번 달도 뚜벅뚜벅 잘 걸어온 나에게 수고했다 한마디씩 건네면 좋은 아침. 9월 30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샤브올데이.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Today you are mercy calls us. 그 자비하신 주님, 우리 찬송가 253장에 실려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두 곡 흘렀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9월 이달 지내기 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순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후자이기를 바래요. 1년 가운데 1년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잘랐을 때 아홉 번째 조각 9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덕분에 여러분과 이번 한 달도 잘 보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록물고기님,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찬양 듣고 운동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좋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아침 라디오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설치하는 것만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치면 글 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가 샵 939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컨트리풍 찬양들 나오니까 마치 캠핑 가야 할 것 같다고. 영도다리님 신나신 것 같아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스마일님, 그리고 9024. 이제는 제법 공기가 차가워요. 그저께 병원 다녀왔는데 수면 부족으로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좀 덜한 것 같아. 한결 일어나는 것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빗자리 4253 쓰는 분은 남편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쯤 신랑은 출근하면서 듣고 있을 거예요. 장염으로 몸도 안 좋은데 출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아내분 성함이 없네요. 아, 남편분이 들으면서 어? 내 사연인가? 아시면 좋을 텐데. 나의 아내가 4253 뒷자리 쓰는데 하는 분 듣고 계신가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 몸이 아픈 것 가운데는 장염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이 괴로운데도 출근해야 해서 오늘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리 채프먼,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빈 음식점에 한 부부가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아버진 값을 치르면 된다며 먹고 또 먹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딸이 본 건 돼지로 변한 부모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한 장면이죠.

처음에는 부모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욕망이 그들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멈추지 못해 인간의 모습마저 잃었습니다. 잠언은 이런 욕망을 거머리에 빗댑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 말씀. 이미 피를 빨면서도 더 달라고 합니다.

비디미아란 단어가 있는데요. 욕망, 갈망을 뜻합니다.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무엇을 향하며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지만 그를 대신한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새 이것이 나를 넘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 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다오 다오.

워낙 유명한 CCM이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넌 한없이 모자라. 이런 어떤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곡입니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도 이런 사연 주셨거든요. 9월을 돌아보니

굳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하나하나 채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이번 한 달 참 수고했다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의 9월이 어땠나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예, 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또 청취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요. 평가하고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잘했고 잘해왔다 그리고 잘해나갈 것이다. 스스로를 응원하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로렌데이글의 You Say 함께 하셨고요. 1590님 아침 출근 시간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6학년 6반인 지금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레인보우 앱도 처음 다운받아보고 방송국에 난생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와, 159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데 레인보우 앱도 설치하시고 또 난생 처음 참여한 프로가 저희 프로그램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서 편하게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또 좋겠어요. 9024님 신청하신 Save your life.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인천 계양구에서 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신대요. 7290님. 오늘은 추석 전부터 예약해 주신 쌀 술빵을 찌면서 9월 마지막 날을 시작합니다. 근처 교회 중보기도회 모임에서 간식으로 주문 주셨는데요. 맛있는 간식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문 주신 손님도 또 주문을 받으신 사장님도 와, 다 CBS 애청자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 닐 다이아몬드의 September Morn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약 3분가량 들어주세요. 노래가 그냥 가을 그 자체입니다. 9월을 보내주는 곡으로 골랐어요. 1부 마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주 찬양으로 문을 연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뭔가 연말을 향해 가는 시점에 이 곡을 들으면 더 와닿는데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2월 끝날, 3월 끝날보다 뭔가 9월의 끝날, 10월의 끝날, 또 점점 더 11월의 끝날, 이게 부등호가 계속 오른쪽으로 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무게, 감정의 무게가 점점 더 묵직해지는 느낌.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9월 30일 수요일, 예, 이번 한 달 평안했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왔든 어쨌건 오늘을 건강하고 또 오늘 아침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있다면 다입니다. 충분합니다. 예, 2부 참여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신 대로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 문자 참여가 일부와는 달라요. 샵 7997로 오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나리자님, 예배 후 집으로 가는 길, 살짝 안개가 낀 길을 운전하면서 매일 듣는 미나님 프로인데 오늘은 찬양 선율이 참 듣기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일부 실시간 선곡표 여러분 보여주신 호응도를 보니까

로렌 데이글의 You Say도 좋아하셨고 또 일부 9월을 보내주는 곡으로 닐 다이아몬드 노래도 와,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네요. All the way 나의 갈길 나가도록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뮤직 아줌마님 신청곡. 평창동 예능교회의 시니어 공동체인 청아름에서 야유회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기를, 아름다운 소풍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와, 평창동 예능교회 청아름 공동체. 오늘 소풍날, 좋은 날인데요. 오늘 다녀오실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쯤 곳에 따라 비 소식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시는 길에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23님 가을산이 하루가 다르게 색을 덧칠하는 9월의 마지막 날, 출근하면서 듣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아유, 또 이렇게 표현도 이쁘게 하시네요. 가을산이 색을 덧입어간다. 와, 좋아요. 자, 메모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행복만땅님께서 일부러 돈 주고 배워오신 건데 무료 나눔을 해주시네요. 좋은 레시피를. 바삭바삭 튀김 만드는 레시피. 튀김가루 500g, 전분 135g, 베이킹 파우더 45g, 기름 한두 큰술, 그리고 물 적당량. 이게 튀김 황금 레시피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명절에 새우 튀김, 고구마, 또 오징어 튀김 했는데 고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좋았대요. 역시 따로 배워오신 거라 성공적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침 넘어가는데요. All for a thousand tongues. 만 입이 되게 있으면. 페르난도 오르테가.

아버지께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감은 종종 우리를 위축시키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죠.

예레미야가 스스로 말하는 가장 큰 약점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친히 만져주시며 그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부족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의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죠.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0: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04번째 묵상 부족감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는다.
1: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였습니다. Savior more than life to me, 나의 생명 드리니. 9월 30일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게시판 보면서 저 혼자 웃었어요.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곡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혹은 가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혹은 오늘 묵상 제목, 묵상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이 정도의 질문만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조금 전에 한 청취자분이 직접 배워오신 튀김옷 황금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더니 청취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메모하다가 다못 받아 적었다고. 아, 역시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재밌고 즐겁고요. 그래요. 이또 다른 청취자분이 안내해 주신 대로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레인보우의 이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천천히 다시 들으시고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재즈 초보님 듣다 보니 따라서 기도와 묵상하게 된지한 달이 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으로 매일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예,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그 콘텐츠를 이제 유튜브에서뿐 아니라 CBS TV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다고 말씀 주신 청취자도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40분 CBS TV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프로그램 애청자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본방송이 진행되는 시간과 겹쳐서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 TV도 틀어놓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해야 되니까요.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슴 엄마님, 종교는 다르지만 너무 힐링합니다. 저희 동생이 지난 월요일에 퇴원해서 저희 집에서 요양하고 어제 좋아져서 다시 병원 들어갔는데 미나님 기도가 생각나서 문자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많이 아팠군요. 범사의 감사님. 손자가 추석날 열이 39도까지 올라 경기하고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손자 돌보러 어제까지 딸 집 다녀왔는데 컨디션이 조금 돌아온 듯해요. 17개월 된 손자 너무 고생하고 애썼는데 건강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제 날씨가 확확 바뀌고 계절이 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참 몸이 힘든데 아기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좋은 계절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스피릿 송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 9월 30일 9월의 끝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끝곡입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있듯이 와 진짜 9월 한 달은 정말 눈 몇 번 깜빡인 것 같은데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 그죠. 추석 연휴가 또 끼어 있어서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한 달 9월 열심히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손에 잡히지 않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심각하게 보내기보다는 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쵸? 좋은 날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한 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애쓴 나 자신 우리 서로서로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9월을 잘 마무리하고요. 또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10월로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

문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오늘도 좋은 아침!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 9월 시작됐어요. 드디어 가을이 이제 오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야, 벌써 이제 월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또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오늘 잘 우리 마무리하고, 10월로 잘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참 그냥 고마웠어요, 저는. 고마운 달 9월. 왜냐하면 이제 올 여름이, 뭐, 너무 더웠으니까. 예. 진짜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더웠으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가을. 예.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습니까? 목이 빠지게. 역시나 너무 뭐 환상적인 날씨. 예. 추석도 있었고요. 9월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 땀도 좀 식혀주고, 예. 이렇게 마음을 좀 토닥여주는 그런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짜 가을. 단풍잎 물들고, 낙엽 지고, 또 이런 10월 다가올 텐데. 아. 9월은 저에게 참 고마운 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여사님께서, 아니 벌써 10월이라니. 앞으로는 더 날이 순삭순삭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찌 성탄절도 다가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10월부터는, 어떤 그 시간의 가속도, 체감 가속도 이런 게 붙을 것 같긴 해요. 예. 가을은 원래 뭐 누리기에 짧으니까 금방 또 지나갈 테고, 어찌저찌 우당탕탕 하다 보면 막 첫눈 오고 겨울 시즌 되고 막 백화점 같은 데는 일찌감치 또 막 겨울로 막 그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예, 아.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가을, 10월,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걸 잘 누려야겠고. 그쵸? 예. 우리 7280번님 생일이셨다고요?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0005번님은 훈디 SNS에서 봤는데요. 8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늙크크도 아니래요. 그냥 늙은이래요. 철푸덕. 저기요? 아, 늙크크 뭐 영크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살 한 살, 그, 뭐,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예. 더 성숙해지는 거고. 저는 뭐, 좋습니다. 20대로 돌아갈래?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아. 예, 20대 때 너무 좀, 아, 좋긴 했는데, 아, 또 어떤 그 번민과 미래에 대한 그 고민, 불확실성,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예. 20대 때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혜영 작가랑 탁 방송 전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샬씨 가족들과 이렇게 아침을 열고 같이 예, 뭐 소소한 일상 나누고 때로 TMI 뭐 이런 것도 전하고 좋은 곡들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나무그늘님, 여름 좋아하는 훈디가 9월이 감사했다 하니 올 여름이 진짜 얼마나 더웠을지 감도 안 옵니다. 라고 하죠. 그쵸. 저 여름 좋아하고 정월대보름 때 내더위 사가라 그거 할 때 저한테 팔라고 저는 할 정도로 더위에 좀 강한 여름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아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못하게 내더위 사가세 이거 못하게 내가 사갈 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 아무튼 9월은 고마운 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9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근님도 맞네요. 열매달 9월아 고마웠어. 안녕. 남기셨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2026년 9월 30일, 어떻게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첫 곡, 황혜정, 김정의, 강성민, YBK 함께 부른 그냥 웃어요 들으면서

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나에게서 9월은 뭐 어떤 달이었는지 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하하호호님, 일본 동경은 35일째 비 내려요라고. 아, 그래요. 가을 장마가 꽤 길어지네요. 어떻게 35일 연속 비가 오지? 우기인가? 아, 그래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플루트님께서 아침 준비하면서 그릇 두 개를 쨍그랑 깨뜨렸어요. 기분이 좀 그랬는데 첫 곡 너무 좋네요. 행운이 오길 바라면서 라고 남기셨네요. 안 다치셨죠? 그럼 됐어요. 네. 아끼는 그릇이었어요? 아. 아, 그래요. 강승민의 날마다 그리고 백하슬기 감사송 레게 버전

홀리 패밀리 이종희 감사드려요 들었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강승민 날마다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가을이 제법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아영리맘님도 와주셨고 우리 멋진 아들맘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요. 고마워요 하셨고 우리 스리할매님 손주 우리 박예온 등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살인데 예온이 사랑한다고 소개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유치원 가는구나. 예온아 잘 갔다 와. 우리 까부리선님께서도 와주셨고 닉네임 동생님 예 출첵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9월 30일 월말이고 하니 시간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면 어떨까? 깜짝 이벤트. 예, 오늘 좀 먹거리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시간 진짜 잘 간다. 있잖아요, 그럴 때. 예.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너무 순삭이야.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다 하는 그럴 때가 있고, 반대로 아, 이 시간 너무 안 가네 진짜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예.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실 텐데 그 얘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니까 시간 잘 갈 때는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막 대화 수다 떨 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예, 해가 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딱 아, 10분만 봐야지 하고 연 뭐 유튜브나 SNS 몇 시간째 보고 있을 때 있죠. 예, 푹 빠지게 되고. 또 여행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며 돌아다닐 땐 시간이 진짜 아깝죠. 너무 빨리 가. 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역시 그렇겠고요. 예. 그 스마트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시더라고요. 예.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갈 때는 뭐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번호표 뽑고 내 차례 기다릴 때 아, 시간이 안 가죠. 또 아, 회의 길어질 때 아, 이거 진짜 지루한 회의가 계속 예, 이어질 때 그때 좀 힘들고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생각이 들죠. 예. 또 누군가의 답장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등등등등.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잘 갈 때 또 너무 안 갈 때 예, 체감상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말머리로 시간 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늘은 맥도날드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 20분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좀 아침에 이런 거 드시면 또 든든하잖아요. 맥도날드의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시간 달고 이런 거 할 땐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 반대로 아, 너무 이런 걸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 시간과 관련된 나의 어떤 경험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20분께 맥도날드 맥머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사연 받을게요.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내리 시간은 흐르죠.

내리 시간은 흐르죠였고요. 앞서 라희 하나님의 시간표 always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 곧간 대 이제 개방했습니다. 우리 샬씨 가족께 좀 허기를 달래드리는 맥도날드 맥머핀 세트 20분께 드리려고 오늘 토크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거 할 때 시간 진짜 잘 가더라. 반대로 너무 안 가더라. 우리 샬씨 가족분들 많이 지금 사연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서 우리 선유님께서 시간 아 잠이 안 온다 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새 띠리리리 띠리리 알람을 아 이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하고 띠리리리 야 이거는 건강한 거죠 이거는 예 그만큼 어떤 잠의 질이 좋다 숙면을 취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아침이다 이거는 뭐 잠을 설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냈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들었다. 아 이거면 뿌듯한 거죠 이거는. 아 좋습니다 진짜. 예. 우리 선유님께 맥머핀 세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CDER님 시더라고 읽어야 되나? 시더 예. 창희님께서 저는요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전화가 없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 알아보느라 시간이 후 딱 금방 잘 갑니다. 크크크 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화가 오는 게 좋으세요? 안 오는 게 좋으세요? 예. 가끔 좀 진짜 진상 고객도 있잖아요. 좀 불친절한 그런 아무튼 아 그쵸 이게 어떤 그 상황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긴박한 상황 되면 뭐 여유가 어딨어요 그냥 그 해결하려고 막 뛰다 보면 시간이 야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게 이렇게 딱 가 있죠 이게 좋을 때도 있어요 진짜 군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냥 무료하게 있으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뭔가 어떤 뭐 일거리가 생기거나 프로젝트를 하면 또 시간은 잘 가니까. 그래 우리 CDR님께도 시더님께도 맥머핀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7666님께서

훈디,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 8시간은 계속 시계 보면서 언제 쉬지? 그 시간만 딱 기다리거든요. 근데 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유유.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직장인, 우리 셀러리맨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어디에서 보내느냐, 직장에서 보내느냐, 퇴근 후에 보내느냐. 이건 진짜 뭐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딱인 거죠. 퇴근 후의 시간이 진짜 한 체감상 1.7배는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예. 그렇죠. 감사 또 감사님. 70 훌쩍 넘으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요. 내 자식 크는 거 보느라 부모님이 점점 작아지시는 모습은 못본 거죠.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요즘입니다. 라고 우리 감사 또 감사님 와주셨는데, 그쵸? 예. 우리 부모님, 이제 한해한해 흰머리는 늘어가고 주름은 더 이제 깊어지시고, 그리고 더 약간 허리도 굽으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희 엄마도 진짜 굉장히 건치, 치열도 굉장히 고르고, 그걸 이제 엄마의 어떤 그 자부심, 내가 오복이 있지, 치아 건강은 내가 좋지 그랬는데, 이제 잇몸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니까 치열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가지런하게 놨던 치아가 이제 막 조금씩 조금씩 삐뚤빼뚤 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잇몸도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걸 또 느낍니다. 예. 제 시간을 붙잡고 싶죠. 예. 그러면 붙잡을 순 없으니 가는 시간, 예, 후회 없도록 잘또 해드려야겠죠. 우리 감사 또 감사님께 맥머핀 세트 보내드립니다. 예. 희민 희승맘님. 예. 희민 희승맘님. 1년에 한번 만나는 딸을 기다리는 시간. 매년 12월에 오슬로에 살고 있는 딸이 한국으로 옵니다. 귀국 날짜까지 아직 2달 반 남았는데, 보고픈 딸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기다릴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지만, 딸이 오면, 너무 빨리 가죠. 예. 얼마나 한국에 머물까요? 하고 싶은 거,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다 적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예, 지워가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희민 희승맘님께도 맥머핀 세트 드립니다. 예. 진짜 많은 분들 사연을 주셨는데 20분께 저희가 챙겨서 맥머핀 세트 드릴 텐데요. 사연에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혜영 작가가 사연 다 꼼꼼히 챙긴 다음에 남은 한 12, 13분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겠고요. 곳간이 채워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할게요.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윤상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었고요. 시와 그림의 실패의 용기, 김동우 금을 만드는 시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데이비드님께서 요즘 그 힐링 보이스를 잘 보고 있는데요. 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근희 씨도, 많은 반향을 또 일으켰고, 초롬 씨도 나온다고 하고, 임성규 씨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흥행 잘 돼서, 또 CCM 씬에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또 약간 축제의 자리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부 끝곡 연평한 피처링 장근희 주의 은혜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